가방 딱국대 북극성 띠니니 반다니 부차버 불려 파싱고 동나이 증 알렘 그럼 반다 아본자굴로 동나이 자두니 코랑 아본자굴로 동나이 크나토토 코랑 반다 가방 딱국대 북극성 나로 대띠니 반다고 나로 그 띠니 정말 끝달리 동안은 가방 딱국대 북극성 파디싱 아 티니니 베체보 티니니 판다니 버카고 하블레니 판다버싱 티니니 판다니 지 크나타톡 판다로 노크나라니 아보이 박사 카칼라요 나로보 정바이 그런가는 크나타톡 아 코랑 노롱바기 동네 Maro kunai tong wai FM ujento sarasa poendo kaike 101.6 megahertz o tinini kog barok ni ulni panda fung fashing noro kunaka tabu dibo jani kog barok panda ni mano dibo to kaya kok pia ang tong nai tini dam chi shani simi dam ni tamai shoti tam chi jora egotan simi araita jora noro wai tong nai norong taku kishur

0: 쓰고 이게 때가 시작하고 이렇게 비아 제품을 쓰고 뭐 스랍서 저런 비신 거 뭐 맡아요. 당의
1: 개분은 쓰기 빼게 이렇게
0: 쓰기 빼게. 그럼 비니 블리샤 거기 탕어 아 블리샤 거프로 비니 포이즌 색 비니 리버 거기 탕어 한바게 비아 한 무송야 뜨뜨이 뭐 쓰기야.
1: 뭐 세면은 쓰기나
0: 못 쓰기는 못 해내 보시오. 뭐 가셔 실라이 가셔 심이 굴리. 제프로 뭐 거고 앞으로는 못 해요.
2: 아직 저때 쓴 산에 거기 세면 그 집이야. 르나니 인간께 바이크 르나는 바이크 트레이닝 나한낭 때 비아 레몽니 비스 힌트이 치니 그끄르 모두 승마니마노 아버님 바기 승 모두 마마 베박사 박사 어머드노 팔레브 승 랑푸샤 아지마노 바이데 하이께 한여 통야오이 승 비아 레몽니 비스 힌트이파노 승 랑푸샤 기살라 아지마노 어 아지몽고 부승 야프리 바로 라야노 파이네 판다오 Hain hai narok bai katal kok wathamati katal elem kreng bai malare nan kok kasari tinin bagi asang situ shanobo chano logi raman bagi paifla hambai khanai tungnai khamang takuk tai bukhukno jatunono paitego hain hai paifla hambai khulumka.

가방 타고 대북 후손으로 그날 동안 FM 운전도 44.4 가격 101.6MHz 드네니 베라이키리 베라이키리 워싱 드니 베라이라이니 가방 타고 대북 후손 너로 보이 기사 베라이니 지니 바라바신 나이차토 하버너 기사 구리네레니 담은 가방 타고 대북 후손 베레크린 꼭 사간게 신티프라 하스티오코 바마 베레크리 타이동고 가방도 가방 타고 대보고 성 너럭 나이 정고 너럭니 카나덕 정마 반다 FM 우첸도 어파나 어잉이 동고 살사포엔 더 해케와 101.6MHz 파지 승티니 ไอ้ ควก นี่ บิชิง ติโน จินี ติ ปรา ฮัส ติน กิชา ไนท์ ทอก ไทร็อก นอ กิชา

아버님 약으로 성탕대 탕대. 어디 보니 아마티브르 쇼리니 몬디. 어부터 저토노 신이오 마하라자 돈노 마니코 원으로서 액 비시오 어부노 신나모 비시브름노 데왈린 저랑케 루크로 쿠툼마니 녹자고 아마소이돔 하네네 저토노 신이오

아버님께 사 탕감께서 나이터 독타이 대답다무라 굼띠띠마니 레크루이 나이터 독 키스 남자 어샤니 마타이 룽카이네 어버롱 녹한기 고분노 벨하이키노 카톤고 아실 저라크 그등마스 강시 워버그라 버송고 아승나이 저토끼

0: 어부리.
1: 그나 또 코란 파나와서 저도 이너로 그나가 벨레 그나 또 그렇사무 가방 따고 때 북극 섬 바디야 그 따고 수전은 뉴 세틀랜 삼통날에 하나 바로티 Mantri Bhandar Nibuni Tini Charigo Dili Katalo Raisya Nirastro Bokhoro Vladimir Putin Bai Koklam Shalayana BRICS Kusuk Brahim Ni Kuthum Lai Mawa Manchak Nabagui Raisya Nirastro Bokhoro Vladimir Putin Tini Liliwa Shapoika Kanani Shimi Diliwa Chengane BRICS Kusuk Brahim Ni Kok Shalaymu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Eba AI IB Ni President Ju GI Field teacher breaks Kusuk Brahim ni Kuthum Lai Mawa Manjak Nabaga Dili Katala Faisab Kwaika Bharato